0: 다시 아부 중 나야가나.
1: 예. 어버야 어떨 듯이 약가래야마스. 왜요? 열단. 일단 와서 드셔서 oynama hakkı diğer arkadaşına geçer.